0: 꺼낸다야.
1: 너무해.
2: 내 시계를 빼서.
1: 굳이 버카요 하이 러리 자도 꺼리티어.
2: 지오리티에 가서.
1: 그때 하이 달래지. 그럼 넌고 하여.
2: 우리 나가 가서.
1: 굳이 하이 러리. 你有没感觉搞么大一点啊？
2: 过了人家背呀，听感受，人家过面来去包装哎，来去包不要搞事。你等那些吃苦些跟搞的感受，有没啥啥啥感觉搞的？如果养红椒搞啥搞不好感受？
1: 干了，我一些，得让车。刚刚到这种的，有天冷，冷就着冷了，冻么？古人说过了，今日来吃不该有古节，家里爱搞一些了吗？
2: 那就不是一万件。